0: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Alive 90.5.
2: 네, 3부 이렇게 왔는데요.
3: 네.
2: 어, 이번 주제는 DJ 분들의 TMI 그리고 이제 숨겨왔던 속마음들을 제가 한번 꺼내 보도록 합니다.
3: 꺼낼 수 있으면 꺼내봐.
2: 아, 먼저 이렇게 좀 숨을 깊게 들이셔주세요. 그리고 성서를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거짓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4: 네. 네.
2: 방송용 안 돼요?
3: 어, 그 자체가 거짓인 것 같습니다.
2: 아,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오잖아요.
3: 네.
2: 그러면 라디오 진행하러 오기 전에 혹시 DJ만 나만의 특별한 루틴이 있다면?
4: 저는 뭔가를 먹어요.
2: 아, 에너지.
4: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와서 두 시간을 떠들어야 되잖아요.
2: 네, 맞아요.
4: 그러니까 뭔가를 먹습니다.
2: 네. 공복 상태의 운동도 좋다고 하던데.
4: 그냥 쭉 공복인 게 건강에 좋아요.
3: 어,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4: 우리 신이진은?
5: 저는 특별한 루틴보다는 뭐라 그러죠? 늘 제가 피디님을 픽업해드리니까 그게 하나의 루틴.
2: 맞아요.
5: 네, 하나의 루틴.
3: 굉장히 좋은 루틴이네요.
4: 그러네요.
3: 네. 고마운 루틴.
5: 하나 했습니다.
2: 아니, 신희진님은 약간 오늘 저만을 위한 방송이네.
5: 아, 그만큼 고마운 분이니까. 오,
3: 네. PD님 특집이네.
2: 제 특집이에요.
4: 그러면 달디는 무슨 특별한 루틴 있어요?
3: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뭐 한번 스크립트 있으면은 한번 훑어보는 정도? 근데 뭐 요즘은 또 바빠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2: 저는 루틴이 아주 강하죠. 일단 금요일날 저희 생방송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은 이제 쉬어요. 주말은 이제 모든 것을 일단 잘 놓고 그리고 한 다음 주 한 수요일 한 이틀 전 내 스크립트를 제가 메시지로 보내잖아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디어 구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아이디어 뭐 하다가 그리고 이제 노래 이제 당일날 노래를 선곡을 하죠.
3: 네네.
2: 근데 뭐 그런 루틴?
3: 노래 선곡 제가 많이 했었는데 PD님 오시고부터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2: 아. 그래요?
3: 거의 신곡으로 다 해주시니까.
2: 아, 그래도 나름 제가 세대를 아울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아 너무 이제 세대가 좀 올라 이게 젊어졌나 이러고 가끔씩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5: 이럴 때 배우는 거죠 저희도 듣기도 하고.
2: 신유수님 많이 모든 거의 신곡이
5: 잘 몰랐죠.
3: 업데이트가 요즘 많이 됐을 거예요. 1년 동안.
4: 처음에 사실 시작할 때는 음악이 저희가 없었어요. 한국 음악이 여기 케이팝밖에 없었잖아요.
5: 그래서 몇 개 있었어요?
4: 네, 몇 개밖에. 그 케이팝을 하시는 분이 외국 분이 하나 라디오 방송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케이팝에 관련된 요즘 노래들만 거의 아, 많았었는데 네. 제가 올 때는 이제 제가 소장하고 있던 음악들은 거의 다 2000년대 초반의 음악들이라서 아마 시작할 때는 잔잔한 그 음악을 계속 저희가 몇 달 동안 썼었던 기억도 있어요.
5: 네.
2: 네.
5: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넣었었죠.
2: 어떤 거요?
5: 저는 하루는 저 혼자 할 때는 솔리드만 다 틀었었어요.
3: 그럴 수 있죠.
2: 그 사신 방송.
3: 아니 직접 노래 불렀어도 했잖아요.
2: 어 진짜요?
5: 제가요.
3: 아, 그거
5: 맞아요. 그거 AI로 만들었어요.
2: 아 진짜요?
5: 네 있어요. 네.
4: 아 맞죠. 제가 방송할 땐 제 노래도 틀었었어요.
2: 그래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3: 어 그럼요.
5: 저작권이 우리 건데.
3: 아니 우리 저기 준 DJ가 어느 날 그랬어요. 오늘 굉장한 노래 나갈 겁니다.
2: 그렇군요. 아,
5: 저도 잊고 있었는데
3: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2: 어, 네. 근데 노래 소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5: 네 그냥
2: 신이준의 네. 막 이러면서
3: 아니에요 네. 이름 얘기 안 하고 했던
5: 안 하고
3: 것 같아요.
5: 그냥 노래 듣고 했어요? 오겠습니다.
3: 좋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2: 저희도 뭐 오늘 녹음한 거 있잖아요. 저희 노래
3: 네 1주년 기념
2: 다가옵니다.
4: 네, 네
5: 그건 너무 오래된 노래예요.
3: 네. 스탠딩.
4: 네. 또 재밌는 추억이 하나 생긴 거죠.
2: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에 봤어요. 오늘 사실 노래를 녹음을 같이 했잖아요.
3: 네.
2: 이런 거 완전 전문적이고 너무 멋있던데요.
3: 저는 노래는 노래방에서
4: 술과 함께
3: 술과 함께 아니면 하지 않는 사람인데 네,
4: 했습니다. 아, 많은 중요한 건 했습니다. 내주셨습니다. 근데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2: 네, 너무 네. 즐겁던데요.
4: 이게 네 명이어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마음으로 맞아요. 또 이렇게 노래로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
2: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
2: 그러면 뭐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진짜 힘들다. 오늘 방송 진짜 힘들다 하셨던 날 DJ분들을 다시 힘내게 만든 나를 힘내게 한 원동력이 있다면
3: 저는 먼저 할게요. 약속이죠, 약속.
2: 약속이니까 네. 그게
3: 일단 저하고의 약속이고 그리고 여기 같이 방송하시는 DJ님들과의 약속이고 또 기다리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청취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약속들 그래서 가급적 힘들어도 간다.
4: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저와의 약속을 제일 안 지키거든요.
2: 완전 반대네요. 그러면 어떤 운동력
4: 저는
2: 거예요?
4: 사실 제일 오기 싫을 때가 비 오고 추울 때 조금 더 침대 위에 있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오기가 싫은데 사실 이 두 분 CRPD까지 이분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약속이니까.
3: 네.
2: 그러니까 그 수 DJ님은 남들과의 약속 그리고 잘디님은 나와의 약속.
3: 네.
2: 그래도 약속이네요.
4: 그럼 우리 신이준은?
5: 저는 일본 좀 갔다 올까요? 약속구.
3: 야쿠소쿠.
2: 신이준님도 약속이 원동력인가요?
5: 아 그렇죠. 저는 근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처음 시작했던 게 그 앞전에 이제 팟캐스트를 막 하다가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제 우리 수 디제이님께서 라디오 같이 어떨까라고 말씀 주셔서 두 개 다는 하기 힘들고 네, 그래서 하나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하나의 첫 동기부여였죠. 네, 동기부여가 이제 원동력이 됐고.
3: 그리고 보니 처음 할 때는 커네남으로 네. 활동했었어요. 그죠? 네.
4: 커피 내리는 남자.
2: 네.
4: 제가 거기 두 번째
5: 맞아요.
4: 인터뷰였죠. 네. 뷰가 아직도 제일 많죠?
5: 네.
2: 그런가요?
3: 네. 뷰 맛집.
2: 인센티브 없나요?
4: 안 주더라고.
5: 인센티브 뷰는 있어요.
2: 그렇군요. 네.
3: 우리 저기 PD님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2: 저는 원동력이 열정이에요.
3: 열정.
2: 저는 사실 약속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가 제일
4: 젊다.
2: 크고.
4: 젊다.
2: 왜냐면 저는 여기 조인 처음 했을 때도 너무 재밌어 보이고 제가 항상 버킷리스트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게 꿈이었거든요. 프로듀서가 꿈이었어가지고.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어렵잖아요. 이렇게 과정도 너무 어렵고 사실 여기도 어렵죠. 근데 어떻게 저는 기회가 돼가지고 마침 얻은 기회인데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5: 그게 심플하게나 제가 언제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페이해 드릴게요.
3: 무슨 페이? 열정 페이.
2: 열정 페이.
3: 요즘 금지도 안 해요. 열정 페이.
4: 열정 페이 안 돼요.
2: 열정 페이. 근데 진짜 저희 다 열정 페이 아닌가요?
3: 그렇죠.
5: 아니 저는 이거 10개 드린다고.
4: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가 무슨 이제 DJ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처음 해보는 방송인데 스크립트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할지도 저희가 그 방송 안에서 써야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2: 네,
4: 그리고
2: 맞아요.
4: 토픽도 바깥에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토픽을 얘기하면 안 되게 또 저희가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켜가면서 내 말 안주에서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좀 뭐랄까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었었고요. 그리고 음악도 어떤 음악을 틀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가 정말 고민이 많았었어요.
2: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해가면서 사실 저도 PD로서 많이 그 아이디어도 매주 만들면 힘들거든요.
3: 그렇죠.
2: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코너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코너 안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또 무슨 뭘 하는지가 정해져 네. 있으니까 이제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빌드한 네. 게 아닐까 그것도 뿌듯하기도 하고
4: 저 트리비아 퀴즈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요? 아 근데 저는 그거 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그죠? 어떤 문제를 어떤 문제를 내야 되나 또 어떤 수준을 또 어떻게 그러니까 참여를 시키고 싶은데 또 너무 어려우면은 달디님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신혜준님 너 어떻게
4: 어떻게
2: 이러고.
5: 아니 근데 보기가 있었으니까 어려운 거.
3: 그렇죠.
2: 네. 네.
3: 보기 없는 주관식이 좀
5: 어렵죠. 사이좋게 골고루 나눠가졌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의 걱정은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도 그렇죠. 참여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사실 이렇게 DJ분들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가늠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인가
3: 간보는 거죠.
2: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코너를 근데 더 발전을 이제 시켜가야죠.
4: 네.
2: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저희 방송 완벽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4: 저요.
2: 뭘까요?
4: 저요. 저는 청취자분들의 리스폰스가 피드백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하면서 저희는 너무 해피하게 즐겁게 막 재미있게 하는데 듣는 분들도 좋으신지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피드백이 정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3: 그 방송 시간도 조금 아쉽기는 해요.
2: 네. 그러니까
4: 아침, Friday morning.
3: 네, Friday 아침 시간이니까 사실 다들 바쁜 시간이잖아요.
4: 우리 바꿔달라고 할까요? Friday night로.
3: 11시니까.
4: 그럼 불금이라 또 안 되잖아요.
3: 근데 그거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럴 것 같아. 애매할 것 같고 대신 우리 시아 PD님이 잘해주시는 그
5: 보이는 라디오.
3: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뭐 네. 인스타 짤 뭐 릴스 네. 이런 것들로 더 커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4: 네.
2: 근데 전 개인적인 바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나름 보이는 라디오나 뭐 유튜브 채널을 그러니까 많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운영을. 근데 그거를 광고로 좀 내서라도 저희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국의 청취자분들이나 뭐 호주 분들이나 이렇게 많은 세대를 어울려서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전 개인적으로
4: 저는 아쉬운 그게 달디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2: 혹시 뒤에서
3: 부끄러워서
2: 뒤에서 막으시는 거 아니에요?
3: 악플 달고
2: 막 싫어요 누르고
5: 아니 이제 CBA로 올라오셔야죠.
3: CBA?
5: 네.
2: CBA가 뭐예요?
5: 아직 D면은
2: 아
3: 달심?
5: 네.
2: 신혜준님은요? 혹시
5: 아니, 저는
2: 있을까요?
5: 아쉬운 점은 저희가 들을 때 그 우리 광고 시간에는 한인 업체나 한국 광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그거 정도 하고
4: 광고주님 모십니다.
5: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벤치마킹이 이제 미국에 있는 하이파이브.
3: 네. 네. 해미.
4: 아, 그건 안 돼.
5: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왜냐면 교민사회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교민만의 예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드니 예능 라디오 한인 라디오 방송으로 해서 자리를 잡는 게 좀 더 재밌지 않나.
2: 네.
5: 그래서 너무 다큐적으로 네,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사는 얘기들 하면서 이렇게 수다 떨면서
2: 네.
5: 어떻게 팟캐스트랑은 조금 더 다르게
3: 네.
5: 그래서 우리
2: 아, 그 팟캐스트 하시니까 미래에 저희가 뭐 스포티파이나 그런데 네. 팟캐스트 형식으로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5: 네. 아, 그거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 뭐 기타 등등에서 우리 PD님께서 잘 핸들링 해주고 계시니까
2: 네. 네,
5: 그렇게 가는 것도 재밌긴 한데 네 그렇게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3: 네. 네
5: 됐으면 좋겠다.
3: 그러려면은 여기 저희들 톤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5: 그럴까요?
2: 그리고 저희는 아침 방송이니까 다들 톤을 높여봐.
3: 그래요.
4: 난 지금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2: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시는데
4: 오 마이 갓.
2: 그 추석에 들으셨어요. 같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와우. 들으셨대요.
3: 감사합니다.
2: 근데 제가 그걸 피드백을 달라고 쪼았어요. 피드백 좀 줘 이랬는데 엄마는 이제 세대가 저랑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듣는 사람도 무조건 재밌으면 좋긴 하지만 재미 사이에 의미가 있어야 듣는 맛이 난다고 내 시간을 써서 듣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재미만 쫓는 것보다 근데 저희가 클로징 멘트가 너무 좋대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클로징 멘트는 항상 의미 있게 이렇게 끝나는 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5: 일단 시아피디님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전부 처먹어는 그냥
4: 네. 잠깐만 근데 시아피디 어머님은 저랑 같은 세대일 것 같은데
2: 65년생이 67년생
4: 그렇게 차이가 안 나시네요. 근데 어쨌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좋네요.
5: 그러게요.
2: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으면
4: 재미보다 재미도 중요하지만 의미도 있는 방송.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방송이 그런
3: 그렇죠.
4: 방송이잖아요.
3: 정보 전달에 뭐 교민 분들한테 알리는
4: 커뮤니티
3: 것들.
4: 소식도 네. 알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네. 그것도 알리고 네 다만 이제 프라이데이 모닝이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주말을 앞두고 가볍게 신나게 네.
3: 운동도 열심히 하시게
4: 그렇죠.
5: 신나는 불이 잘 붙어요.
4: 이게 프라이데이 모닝에 해야 되는 이유가 달디 때문이에요.
2: 에너지.
4: 세르레이 모닝 파크런 때문에
2: 파크런 때 못 오시니
4: 그걸 홍보를 해야 되니까 네.
5: 아 그랬었군요. 네.
4: 하루 종일 리마인드 계속 하시잖아요. 네.
3: 이제 요즘 진짜 많이 나오세요.
2: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잠깐 쉬었다가 노래 듣고 다음 저희 코너에서 만나요.
3: 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어느덧 1주년 기념 방송에 그로 준비한 질문지가 거의 끝나갑니다. 저희가 마지막 코너인 만큼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포부를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1: 저희가 네 명이라서 포부인 거죠?
0: 네, 포부예요. 포부. 아,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가끔씩 걱정돼요.
1: 그냥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2: 지금 피식 하셨다. 그럼 이해하신 겁니다.
0: 저희 앞으로 지금 오늘은 1주년이지만 앞으로 2주년, 3주년에는 어떤 라디오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그 포부가 궁금합니다.
2: 웅장하다.
0: 제일 연장자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막내부터
2: 웅장하다.
0: 제일 연장자 연장자부터

0: 네, 저는 한 코너가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능도 있고 웃음도 네. 있고 정보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각 개성이 좀 잘 살려져 가지고 어떤 자리매김이 좀 잘 돼 있는 네, 한인 교민 방송.
1: 네.
0: 그 호주 하면은 시드니 좋은 아침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시드니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1: 시든 곳 아닌가요? 네.
2: 시드니라고 하던데.
0: 네. 아, 뭐 구글에 치면 지드니로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시드니가 이제 어쨌든 호주에서는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네, 포부. 네.
3: 해와 관련된 포부 잘 들었습니다. 잘 듣는. 이제 점점 갈수록 멋있어져야 돼요, 오. 포부가.
1: 저는 뭐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일방으로 네. 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방송이잖아요.
0: 네.
1: 이게 조금만 더 커뮤니케이션이 쌍방으로 됐으면 좋겠다.
3: 라이브도 할까요?
1: 라이브 해서 뭐 여기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네. 뭐 문자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전화로 인터뷰도 할 수도 있고.
3: 네.
1: 포부니까.
0: 포부. 저 하나 있어 생겼어요.
3: 갑자기?
0: 네, 갑자기. 네, 죄송한데 약간
1: 놓았는데.
0: 갑자기 네, 미친 척. 공개 방송.
3: 오. 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0: 그건 아직 미지. 퍼부니까. 퍼부니까.
2: 지난번에 누구 한번 오셔서 하지 않았어요? 정선이와
1: 공개
2: 방송 한번 하셨죠.
1: 그래서
2: 퍼플이 많은 사람들이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러는데 그런 공개 방송을 하고 싶으신 거죠?
0: 그거는 그런 방송보다는
1: 근데 쇼를 한 거죠.
0: 한 거죠.
3: 네. 아, 그러면 공개 방송이라는 게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0: 청취자
3: 거예요?
0: 청취자 앞에
1: 그러니까.
2: 같이 보는 거.
1: 청취자가 네, 계시면 되면 여기 몇 분이라도 모셔놓고 같이
0: 하자고. 네. 그것도 공개 방송이죠.
3: 아, 그럴까요?
1: 컬투 몇 분이라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0: 초대해서.
3: 아니 사실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1: 그렇죠.
3: 그냥 몇 분만.
2: 아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던 라디오 방송이 별밤이었어요.
3: 네, 네
2: 별밤 공개 방송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했어요.
1: 네.
2: 왜 그랬을까 그때?
0: 그 감성이죠.
1: 이종환 DJ 세대시죠?
2: 아니 이문세요.
1: 그럼 한참 뒤인데. 연세가.
0: 저는 이번인가요?
2: 저는 이문세의 별밤지기를 들으면서 큰 사람입니다. 네.
1: 그때는 굉장히 참여를 많이들 하셨죠. 뭐 저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엽서도 보내고
2: 그렇죠.
1: 공개 방송 한다 하면은 정말 뭐 줄 서서 가는데 전 지방 살았으니까 못 간 거고.
0: 최근에가 유인나 씨도 그거 갔나요?
3: 뭐, 네네네.
0: 지금 시아피디만 얘기한 거 유인나.
3: 아 유인나? 아이 민나? 저는 이제 신세대로 차라리 공개 방송이면은 있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 라이브 같은 것도 실시간 댓글
1: 라방.
3: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1: 라방 좋죠.
3: 라방. 라방 어때요?
1: 라방 좋죠. 댓글을 그 아침에 달아주실 분이.
3: 근데 심지어 한국 시간 더 이르잖아요. 그것도 힘들 것 같아.
1: 별풍선은 안 쏘셔도 됩니다.
2: 저는 포부가 뭐냐면요. 제가 호주 온 지 37년이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의 질문은 똑같았어요.
3: 노스 코리아?
2: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저는 사우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얘기를 안 해도 코리안 그러면 I love Korean. 언제 나를 봤다고? I love Korean 뭐 그러면서 줄줄줄줄 브랜드 이름이 나와요. 자기가 쓰는 한국 브랜드들이. 네. 근데 지금 사실 시드니에서 한국어 방송을 하는 데는 사실 SBS랑 저희랑 있어요.
3: 네.
2: SBS는 공영방송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공영방송에서도 PD님들이 많이 다니면서 요즘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라디오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요?
1: 네.
2: Alive 90.5라고요. 커뮤니티 방송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오세요.
3: 맞아요.
2: 그래서 제 포부는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Alive 90.5에서 수거하는 방송을 매주 금요일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네. 근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실제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저는 외국 사람들이랑도 많이 일을 하잖아요. 호주 사람들이랑. 근데 저희 방송이 한국어 방송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물어봐요. 너 어디서 해? 어디서 들을 수 있어? 똑같이 물어보는데 한국어니까 제가 사실 추천을
2: 할 수가 없죠.
3: 해도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오늘도 느꼈던 것 중에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자막이 요즘에 자동 생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1: 네.
3: 그래서 더빙도 잘 돼 있더라고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걸로 외국인 그 시청자들도 많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죠.
2: 그럼 아재 개그를

0: 그만해야 되지 않나?
1: 근데 가끔씩 거기서 더빙이 렉이 걸려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버벅거리죠.
1: 스킵하고.
0: 이해를 못하니까.
3: 그냥 그땐 더빙을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1: 레프 이렇게 해가지고
0: 그냥 불 소리 뭐 이렇게
1: 아니면 그래도 돼요. 그냥 그 부분은 이제 한국인 청취자분들을 위한 팬 서비스다. 이렇게 팬 하셔도 서비스. 되니까
4: 팬 좀 주세요.
0: 팬 서비스 잘하는구나.
1: 팬 서비스를 잘하시는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1: 저희 그러면 행복한 상상을 조금 해볼게요.
4: 네. 네.
1: 저희 제작비가 무한대요.
4: 아, 행복하다. 아싸.
1: 돈에 걱정이 없어. 그러면 꼭 초대하고 싶은 상상 초월의 게스트 분이 있으신가요?
3: 저는 주제에서 벗어나서 제작비가 무한대라면
1: 네.
3: 다른 나라 가서
1: 네.
3: 방송을 해보고 싶어요.
1: 오.
3: 로케, 현지 로케.
1: 한국말로?
3: 한국말로. 네. 아니, 얼라이브 90.5 방송을 이제 해외 다니면서 하는 거죠. 소개도 해주고.
1: 그냥 거기 빨리 나가고 싶어.
0: 상상도 못했네.
4: 관광을
1: 하고 싶은데
4: 무한대니까 이 돈을 거기다 쓰겠다 싶은 거지.
3: 제작비가 많다니까.
1: 그것도 약간 신박한
3: 그렇죠?
1: 아이디어네요. 신혜준님은요?
4: 생각을 못해봤는데 상상 초월의 게스트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그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 초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재미있긴 한데 너무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말고
3: 꼭 초대하실 분이 있어요. 신희준님.
4: 네.
3: 그분.
4: 그분.
3: 상상 초월의 그분.
0: 누군데?
3: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분.
4: 저랑 같이 자는 그분.
3: 왜? 제작비 뭐한대인데.
0: 좋다. 네. 좋다.
4: 아. 그러네요.
0: 그러네요.
4: 제작비가 무한대.
0: 그러네요.
1: 간의 수공업 있는 거. 간의 수공업.
4: 제가 그러네요. 눈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0: 저도 한 번 네. 있어요. 저쪽에. 모든 걸 허락받고 해야 되는 저 달디님.
1: 아, 그렇게 이제 하나씩.
3: 뭐 저희가 안 오고 특집으로 한번.
1: 아니면 첫 번째 그 공개 방송용.
4: 예, 살짝 눈치 보일 때 이제 아내가 얘기해요. 나블나블 좀 틀어봐.
3: 네. 얼마나 좋게 네. 네. 저는 포장을 있어요. 해주시는 거예요.
0: 네. 저는 이문세 씨를 초대하고 싶어요.
1: 아까 전에 그 라디오 들으셨다고
0: 제가 그 라디오를 듣고 자란 세대고
3: 네. 네.
0: 그분이 지금 또 라디오를 하세요.
3: 네. 네.
0: 그래서 그분은
3: 정호에 하시더라고요.
0: 근데 그분은 진짜 뭐 신승훈 뭐 진짜 한국에 있는 모든 유명하신 분들을 다 부르시더라고요.
1: 네.
0: 뭐 이소라, 이승철 뭐 할 것 없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한번 게스트로 모셔서 라디오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0: 상상이니까.
3: 차라리 저희 제작비 많으니까 그분 방송에 나가는 게 어때요?
4: 이야.
3: 12시에 방송을 하시던데 저희가 나가는 거죠. 그걸 따와서 여기서 틀면 안 될까요?
0: 시드니에서 하는 얼라이브 90.5 DJ들이라고. 네. 그것도 재밌겠다. 아, 또 한 명 있어요. 또 한 분. 컬트쇼.
1: 저도 그것도 좋아.
3: 지금은 네, 저희 김태균 그분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혼자서
4: 네.
3: 게스트가 정말 탐나는 게스트들 많아요. 거의
4: 좋네요.
3: 일일 DJ식으로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데
4: 온라인이니까
0: 희망사항이니까
1: 아니 저는 저희 방송에 이제 나름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죠 이렇게 사연들을 더 많이 보내시면은 그 컬투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맛깔나게
3: 그렇죠.
1: 읽어주시잖아요.
3: 그거 한번 할까요? 상황극?
1: 전 너무 좋은데 신혜주님 지금 약간 도망가시려고 해가지고
4: 아니 저번에 그 여자 목소리 내라고.
1: 아 저번에 제가 PD로서 이렇게 시켰는데.
3: 해야죠. 시키면 해야죠. 그 신희준님 역할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재 개그하는 캐릭터.
1: 아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역할을 정하도록 할게요. 공평하니까.
4: 그거는 그렇죠. 공평해요.
1: 네 공평하죠. 네.
0: 그 김태균 씨가 잘하는 건가요? 그 80대 오키. 노인 목소리.
3: 거기는 정찬우 씨가 잘했는데 정찬우 씨는 요즘 방송 활동 안 하시니까.
0: 그러시구나.
4: 근데 우리 PD님이 올려주시는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도 처음에 시작하는 영상 보면은 컬트쇼 분위기 나요. 그잖아요.
1: 컬트쇼 분위기.
4: 빵빵.
1: 맞아요, 맞아요.
4: 네.
1: 이제 저희 재밌어요. 컬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전 그 음악이 나올 때 좋아요. 하루의 시작은 그렇게 나올 때
3: 맨 앞에
0: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그 노래 좀 보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1: 생각이 났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라스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3초 안에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나에게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은 땡땡이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3: 버킷리스트다.
1: 그건 트루잖아요. 팩트잖아요.
3: 팩트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거짓말 얘기하는 건가?
1: 솔직했다. 신희진님은요?
4: 놀다 간다.
1: 놀다 간다?
0: 저는 행복이다.
1: 행복이다.
0: 이렇게 웃을 피디님? 수 있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1: 단어 어렵다. 이렇게 빨리 하실 줄 몰랐네.
4: 3초. 3초라고.
1: 나에게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은?
4: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어렵구나. 사실 시킬 때는 몰랐는데 당하니까 또 그러네. 네. 나는 권력이다. 제가 어디 가서 여기를 하이체어에 앉아 보겠습니까?
4: 네, 정답입니다.
0: 네. 그러네요.
3: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주년 기념 방송 이렇게 Q&A로 진행을 해보았는데 어떠세요?
3: 재밌네요. 네.
1: 좋았어요. 근데 눈물을 안 흘려서 다행이에요.
4: 권력 앞에 흘릴 수가 없어요.
0: 좀 무서웠어.
3: 시키면 해야죠.
0: 그러니까 신희진이 하던 말을 지금 달디가 하네.
3: 네. 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1: 서로 이렇게 닮아가는가 봐요. 네. 1주년을 하면. 네. 저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한번 해보았고 저희 이번에는 신희준님의 신청곡을 듣고 올까요?
3: 아, 네.
1: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듣고 다음 코너에서 뵐게요.

0: Something's changed with Mum lately. You're not sure what to do. She wants to stay home. She can, with the right support. We're a small, dedicated home care team. Nursing, personal care, overnight stays, post-hospital care. We can usually be there within the week. One call, no pressure. We'll work out her needs together. Call Santa Clara on 02-811-8121. That's 02-811-8121. Santa Clara Home Care, care that feels like family. Station sponsor.
1: Imagine needing glasses or dental care, but not being able to afford it. The Mobile Eyes and Dental Foundation provides free eye and dental services in schools, aged care, community centres and domestic violence shelters. Anywhere you need us in Metro Sydney, we go. It's mobile. It's free. It's easy. Just search Mobile Eyes and Dental, an easy name to remember. But hurry. Funding is limited. Don't miss out on helping your students or clients.
2: Alive 90.5.
3: Five.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시드니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트랜스포트 헤리티지 엑스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추억의 기차 여행인데요. 옛 시드니의 기차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월 3일에서 5일 시드니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출발하는데 등기 기관차는 벌써 매진됐고요. 빈티지 열차 여행은 아직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기차 타입과 소요 시간에 따라 성인 기준으로 25불에서 45불로 하고요. 예매는 transtheheritageexpo.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Wild Things International Kids Festival.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어린이 축제인데요.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하는데요. 세계 각국의 공연과 예술, 한국의 판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좋네. 무료 야외 프로그램 공연, 공룡, 코알라, 코끼리, 고래, 엄청 다 큰 것들이네요. 등의 대형 퍼펫도 설치가 되고요. 호주 유명 퍼펫 극단의 어스의 무료 프로그램인 Earth Wine Rumpus도 추천을 드립니다. 10월 6일까지 하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번에 이 퍼펫 쇼에 참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 분이십니다. 해녀 관계된 일을 많이 퍼펫 쇼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멜번에서 공연하시고 호주에서도 공연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 개천절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샹그리라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시드니 총영사관 주최로 했고 이번에는 뉴 사우스 웨일즈 총독인 마가렛 비즐리, 그 다음에 스트라스필드 제이슨 리 MP, 파라마타의 다나 데이비스 MP 등 많은 MP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베테랑, 한국전에 출전하셨던 참가하셨던 베테랑도 참가하시고요. 많은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굉장히 수준 높은 개천절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식이었습니다.
4: 네, 판소리가 궁금해서 판
5: 어떤 판
4: 판소리였습니다.
5: 저는 많은 MP들이 오셨다고 그래서 헌병들이 오셨나 생각했어요.
6: MP들이 왜 헌병이죠?
5: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3: 저는 멤버 오브 팔리먼트였습니다.
5: 지금 네. 오페라 하우스 앞에 가면은 그 선사 시대 유적이 있대요. 뭐 돌덩어리 큰 게 있어요.
6: 아, 그걸 전시해 놓은 건가요?
5: 그런 것 같아요.
4: 시내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6: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5: 저도 달리기 하는 친구들이 아침에 뛰고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보니까 저게 뭐야 했더니
3: 저게 뭐야 선사 시대
5: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전시를 해놨다 그러네요. 지금 또 방학이니까. 여기 다 프로그램들이 방학 시즌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3: 스쿨 할리데이가 그렇군요.
6: 이것도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는 것도 국제 어린이 축제잖아요. 그리고 처음 열리는 거라고 하니까 마침 딱 그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그 홀리데이 맞춰서
3: 아이들 계신 부모님들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4: 방학이니까.
5: 그렇죠. 근데 애들은 방학인데 엄마는 방학이 아니에요.
6: 일도 해야 되고
5: 일도 하셔야 되고
3: 참 쉽지 않아요.
5: 그럼요.
6: 저도 시티에 굳이 나갈 일을 만들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가지고.
5: 그래도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6: 저는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이제는 내려갔지만 호프라고 영화가 한국 영화가
3: 그거 끝났나요?
6: 끝났어요. 저번 주에 끝났는데 저는 그거 두 번이나 봤거든요.
3: 저도 그거 호프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다고 엄청 그러던데.
6: 엄청 강할 거예요.
3: 두 번 보셨으면 좋으셨다는
6: 너무
3: 거네.
6: 너무 좋았죠. 어. 저는 한 번은 그냥 일반 극장에서 제일 큰 화면으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4D로 봤어요. 어.
5: 와. 네. 장르가 뭐예요?
3: 장르? 호러.
6: 오, 아, 호러는 아니고 사이파이일 수도 있고 어. 왜냐면
3: 에일리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
6: 근데 막
3: 좀비가 영화인데? 아니라 에일리언. 네.
6: 좀비 아니고 에일리언인데 에일리언 영화인지 모르고 봤어요 저는.
3: 어머나. 저는 에일리언 영화라 보고 가고 싶었거든요. 네.
6: 전 괴물 때를... 영화인 줄 알았어요. 괴물 영화.
3: 그게 에일리언이지.
5: 저는 에일리언 생각하면은 시곤 이위버밖에 생각이 안 나요.
3: 아, 그게 맞아요. 에일리언 맞아요.
4: 저는 호프라 그래서 그냥 맥주 한잔 합시다. 그냥.
6: 아, 그런 호프도 있구나. 맞아.
3: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6: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연기도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3: 근데 그게 왜 호불호가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6: 왜냐면은 일단 결말이 오픈 결말이에요. 오픈 결말이어가지고 네, 찝찝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전 두 번 본 이유가 그 결말에서 사실 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오픈 결말인데 오픈 결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 결말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2탄을 기대하긴 했지만 2탄이 없어도 와 이건 멋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게 몬스터 영화잖아요. 그 에일리언이잖아요. 근데 에일리언 저는 코미디 같은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한번 꼭 보세요. 한국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지한데 본인만 진지한 느낌 알죠? 그 캐릭터들만 진지하고 보는 사람들은 웃겨요.
5: 뭐 블랙 코미디 이런 건가요?
6: 블랙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진지하지만 이 사람 캐릭터가 진짜 웃긴 캐릭터 그런 느낌이에요. 꼭 보세요. 네.
3: 놓쳤네요 우리가.
4: 아니 기회 많죠.
6: 조인성 배우님이 나오잖아요.
3: 그렇죠.
6: 너무 잘 생겼어요.
3: 키도 크고
6: 말을 너무 잘 타요.
3: 말 타는 걸로 나와요.
6: 말을 너무 잘 타가지고 저도 승마 배울 뻔했어요.
5: 호주는 뭐 많이들 하니까 해보세요. 기회가 많을 거예요. 승마는.
6: 근데 말을 잘 타는 남자를 만나고 싶긴 해요. 저희 버킷리스트가 왜 수지지님은 그 피아노 잘 치는 남자.
3: 그래서 만났잖아요.
6: 네, 저도 이제 가르쳐야죠.
5: 이제 가르쳐야죠.
6: 가르쳐야죠.
3: 아직 젊으니까. 네, 저도 이게 이벤트 시네마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시간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사실 못 갔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들을 저는 되게 이제 재밌어 하거든요.
6: 네.
3: 왜 갈리는지를 저도 평가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6: 네. 지금 시즌이 너무 로스트하셨네.
3: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4: 호불호 지금 보고 있었어. 이거구나. 보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딸이 엊그저께 영화를 보고 왔는데 엔드게임을 보고 온 거예요.
5: 엔드게임?
4: 엔드게임 또 나왔어요.
6: 그래요?
4: 감동판 해가지고. 그래서 야, 몇 시간이니 그랬더니 3시간 15분. 야 근데 너 이미 그걸 몇십 번을 봤는데.
6: 맞아.
3: 또 몇십 번까지?
6: 네, 엔드게임 명작이에요.
4: 명작이죠. 이거는 감동판이잖아.
6: 그러니까. 다르더라고.
3: 몇째 딸이?
4: 둘째 딸이.
3: 몇째 딸이?
4: 아무튼 재밌었어요.
5: 네.
3: 네. 알겠습니다.
6: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5: 네.
6: 트리비아 모닝 정답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네.
0: 트리비아 모닝 정답 코너.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네. 네, 사실 저희가 1주년 기념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관련된 문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2: 네.
0: 첫 번째 문제 뭐였죠?
2: Alive 90.5 FM 라디오 방송국은 어디에 위치해? 1988년부터 역사적인 이 단지의 터를 잡았는데 이 단지의 이름은 꿀단지 아니고요.
1: 네. 뚱단지도 아니고요.
0: 뚱단지. 네. 웃겼다.
2: 네, 보기가 1번 센터니얼 파크, 2번 벨콤 하이츠 에스테이트, 3번 노스 웨스트 비즈니스 파크였습니다.
0: 네, 정답은 2번 벨콤 하이츠 에스테이트였습니다. 그 에스테이트의 빌딩 9에 네. 방송국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2: 네.
0: 아까 전에 미리 말씀드린 네. 것처럼 달디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1: 크게 네. 적혀 있어요.
0: 네. 네. 이제는 크게 적혀 있지만
2: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1: 아니까 보일 거예요.
2: 보일 거예요.
0: 네. 네. 그게 그거구나 이제 하면서 들어오겠죠.
2: 네. 자, 두 번째. 얼라이브 90.5 FM의 공식 방송국 호툴부호이자 1992년 첫 정식 방송 당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어려워. 1번이 2BBC, 2번이 2CCR, 3번이 2AAA였는데요.
0: 네, 정답은 2번 2CCR, 컴벌랜드 커뮤니티 라디오의 약자라고 합니다.
2: 네, 큐캠버 아니고요.
0: 네. 죄송해요. 쿠컴버라고 했네.
2: 네.
0: 그래서 2CCR로 시작을 해서 지난 2011년에 현재 더 친근한 이름인 Alive 90.5로 리브랜딩 됐다고 합니다.
2: 네, 왠지 살아서 장까지 갈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자, 세 번째. 우리 네 명의 DJ분들 이름 신희준, 수, 시아 PD 그리고 달디님. 찐 애청자분들의 퀴즈였죠. DJ 달디님의 달디는 과연 무슨 약자였을까요?
0: 이건 달디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1: 네. 달심의 달심 이쪽 아니고요. 저희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달리는 DJ 해서 달디로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별명이 더 많아졌죠. 네. 달디에 뭐 달디다. 사실
3: 워낙
0: 그게
3: 해박하니까.
0: 전 그게 더 좋긴 해요.
2: 네. 아,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이게 또 나중에 저 퀴즈가 바뀌는 건가요? 2026년 달디의 이전
0: 이름은 본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2: 아, 재밌네요.
1: 네.
2: 자. 네 번째, 이거는 다 약간의 갈린 게 있었는데
1: 네. 네.
2: 좋은 아침입니다. 역사적인 첫 번째 게스트
1: 네.
2: 누구셨을까요?
0: 저희가 상의를 했어요.
1: 네.
0: 그랬더니 김진욱 대표님.
1: 네.
2: 욱할 뻔했어요.
0: 네. 네. 네. 모든 저희 메모리를 꺼내서 맞춰보았습니다.
1: 네.
0: 네.
2: 이거는 그 다음 문제는 좀 진짜 어려웠는데 방송 중 수 DJ님이 라면 먹을 때 절대 안 하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뭐였을까요?
1: 관심을 좀 이거는, 가지시면은
0: 이거는 수 DJ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3: 저는 라면에 밥을 말으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0: 네. 네. 누누이 말하셨어요.
1: 생활의 팁이죠.
0: 네.
1: 밥을 먹을 아니 라면을 먹을 때 밥을 빨리 말아야 돼요. 안 뺏기고 싶으면.
2: 아, 안 뺏기고 싶으면. 밥아 그쵸.
0: 근데 저도 이게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너무 남았는데 네. 신희준님은 아니었나 봐요.
1: 관심이 없단 얘기죠.
2: 참고로 저는 아내가 파마를 해도 잘 모릅니다.
3: 네.
2: 네. 네. 아무튼 재밌게 잘. 네. 또 우리 트리비아 퀴즈를 해주신 우리 시아 피디님
1: 고생하셨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짝짝짝짝짝짝.
0: 저희 보이는 라디오 방송 한번 홍보하고 갈게요.
2: 네.
0: 저희 굿모닝 프라이데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를 네.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검색 엔진을 사용하셔서 저희를 찾으실 수 있어요. 골뱅이 앞자를 붙이시고 GMF 잠깐만 굿모닝
1: 프라이데이 시드니
0: SYD 시드니 이렇게 쳐주시면 저희를 찾으실 수 있으시고 인스타에도 저희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나 영어로 굿모닝 프라이데이 띄어쓰기 없이 저희를 찾아주시면 인스타 계정에서도 저희를 찾으실 수 있고 새로운 업데이트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는 조택괄
2: 네.
0: 여러분의 사연 댓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네. 요즘 생긴 건지 제가 요즘에 본 건지 유튜브보다 하이퍼도 있더라고요. 하이프 누르면 뭐가 촥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뭐 네. 네 번까지 쓸 수 있다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든 건 눌러주는 거 있더라고요. 하이프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아요. 저희가 각자 하이프 이렇게 눌러줘야죠.
3: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하는 게 있는데 1년 기념을 맞이해서 저희가 넷이서 4명의 DJ가 같이 노래를 또 한 곡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집으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아쉬운 점은 누가 우리 방송을 들어줄까거든요. 근데 그 듣는 분들이 리스폰스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댓글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약간 짧은 글이라도 뭐 화이팅! 뭐 응원의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또 다른 1년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그러면은 노래는 요즘 노래인가요?
2: 아, 또 오래된 거예요.
3: 오래된 노래 같은데. 아,
1: 오래된 노래군요. 네.
3: 그렇다고 뭐 1940년은 아니고요.
0: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2: 댓글이죠. 악글 아닙니다. 그냥 댓글 정도만.
0: 댓글 네. 해주세요.
3: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좀 잘못되도 라도 그 과정이 해피하고 서로 즐거울 수 있으면 좋다 그러는데 저희가 녹음한 이 음악이 사실 결과물은 프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재미있게 또 즐겁게 녹음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 저는 재밌었어요.
3: 네 명이 다 참여를 했어요.
1: 네. 한 명 희생하면 세 명이 재밌더라고요.
0: 아, 비하인드 씬 그거 찍으셨다.
2: 그건 공개 안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네. 혼자 써놔야지. 슬프고 지치고 힘들 때 보는 영상.
3: 뒤에서 크크크크크.
2: 아이고, 네. 오늘도 한 두 시간 동안에 많이 들어주시고 또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디 신의존 그리고 수 DJ였습니다.
3: 시아 PD도 있었습니다.
0: 네.
3: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1: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해요.
2: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0: 그때.